0: 여전히 많이 싸지?
1: 라티게이션
0: 라티게이션 뭐 더 백을 하기 저희 오다 트랙 버리고 사 대한 데로 쓴 것 사이 군사이기도 많아라 쓴 것 사이
1: 맞습니다.